0: 喂，小心啊，打死一茶。
1: 我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
0: 猜猜猜你自己行路唔戴眼，一撞就撞埋来。
1: 就算我撞埋你担菜树啊，你都唔应该出口伤人啊！
0: 我冇得罪你噃，
1: 仲话冇，听住你话打写茶咯。
0: 哦，咁你听少咗一个字啦，我话打写茶脚啊，大姐，咁你怪错人啊！我饱读圣贤书。唔通非礼勿言都唔懂咩？